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니네 클라이네 낙트 무직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그런 말들 많죠. 직관, 뭐 방구석 일렬, 홈시네마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아도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취미는 다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술의 전당을 집으로 옮겨왔다고. 밖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겨도 좋지만 때론 또 혼자만의 이런 시간 꼭 필요하죠.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집에서의 완벽한 휴식. 오늘 함께 두 시간 그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니야?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카티 프로 시!

칼로스 카르데레,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El día que me quieras.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소품집 앨범 비엔나의 추억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9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몇 달에 한 번 아들이 내려오면 넷 완전체가 되는 우리 집. 무슨 반찬을 해먹일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맛이 부족해도

잘 먹어주는 우리 가족 모두 매일이 웃는 날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자녀들도 또 품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뿔뿔이 흩어지는데 또 모처럼 이렇게 모일 때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함께 밥 먹는 거 정말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죠. 매일매일 웃으시는 그런 날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A장조 작품번호 100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트랑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에르 아모야르의 바이올린 그리고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A장조 오프스 100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트란퀼로를 보내드렸습니다. 피에르 아모야르의 바이올린과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199번님 사연인데요. 가족과 외출하던 날 남편이 라디오를 들며 딸아이에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야 클래식 음악 너무 좋지 하면서 대화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하셨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클래식 음악 물론 좋지만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으면 더 좋죠. 멋진 아버지시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나 책방 주인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지만 말이다. 나는 초등학생 때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 중학생 때는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고등학생 때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며 영상을 만드는 여행 유튜버가 되었다. 그전까지는 숱하게 흔들렸던 것 같다.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은 나의 성격과 꿈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술을 하기에 나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일을 하기엔 자유로운 삶을 꿈꿨다. 애매한 연기 실력, 애매한 가창력, 애매한 말솜씨와 글솜씨. 전문가가 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애매한 재능들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나를 번번이 멈춰 세웠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기엔 내 젊음과 통장 잔고가 유한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갈아넣자니 오늘의 젊음이 너무 아까웠다. 돌아보면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현실적인 일을 하면서도 예술적인 감성을 아우를 수 있고 예술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법인데 나는 마치 인생을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영 아니면 일처럼 생각해왔다. 하지만 모와 도 사이엔 거리 있고 흑과 백 사이엔 회색이 있다. 하물며 0과 1 사이의 0.5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날의 고민과 방황은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의 망설임에 가까웠다.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선택이 불러올 상황까지 함께 감내하는 일이니까.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겠다는 선언은 곧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와 같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지만 책임을 동반한 자유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설이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과 조건을 가늠하고 저울질하며 고되게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선택한 결과에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마음먹는다. 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내게 주어진 선택을 피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순간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 킹진곡 작품번호 228 헤베트 폰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여행 크리에이터 최송희의 책 모든 순간의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향 사이에서 말이죠. 좋아하는 걸 선택하자니 불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자니 또 마음 한쪽이 자꾸 아쉬워지고. 그런데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삶보다 조금은 애매하고 흔들리더라도 내 안의 여러 모습들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 더 완벽했는가보다 내가 선택한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내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조금 방황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들 역시 언젠가는 또 내 삶의 중요한 장면으로 남게 되겠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의 앨범이죠. Remember Vienna의 세 번째 트랙을 함께 할 텐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입니다. 아마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곡이죠. 이 월광이라는 제목은 사실 베토벤이 붙인 건 아니고요. 후대의 한 시인이 이 음악을 듣고 달빛 비친 호수 위에 떠있는 배 같다라고 표현한 데서 지금의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단순히 아름다운 밤 풍경이라기보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 고요함이 천천히 번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릴 적에 제가 빈에서 이 곡을 들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곡을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정원의 소품집 리멤버 비엔나 가운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다지오라는 템포도 느린 템포 중에서도 굉장히 느린 템포거든요. 안단테는 약간의 흐름이 있는 느린 템포라고 한다면 아다지오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 템포인데 거기다 소스테누토 한음한음의 길이를 늘려서 충분히라는 말까지 보탰으니까 정말 느리고 묵직한 그런 분위기를 베토벤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태리의 미녀입니다. 바다로 가자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입니다.

이탈리아의 미녀 바다로 가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 1부 끝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가운데 느린 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악장이죠. 미카엘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

0: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8: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9: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동환 씨, 김규환 곡 남촌 아주 여성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스.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6: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로빈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황수미, 테너 박승주 등의 성악가들과 오르가니스트 양하영,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C단조 대미사 등을 들려주죠.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앙 페리슈용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보헤미아를 부제로 드볼작의 교향곡 7번과 8번을 연주하죠.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

차이콥스키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1번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벨크,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듀오 리사이트를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이혁, 이효 형제는 2025년 쇼팽 콩쿠르 세미파이널에 나란히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은 연주자들이죠. 쇼팽의 환상곡과 스크래처 4번, 걸슈인, 벤자민,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5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박성호 지휘의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립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자체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죠.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케리니의 현악 오중주 2장 조간들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베르트의 가곡집 100조의 노래 슈반넨게장 가운데 네 번째 곡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목소리 사람의 음성이 아닌 길샴의 바이올린과 웨란 조제의 기타 연주로 함께하죠.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곡집 백조의 노래 슈판넨 기장 가운데 네 번째 곡 세레나데, 길샴의 바이올린, 그리고 웨란줄쇼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희극 중 하나인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1816년 로마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보마르세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부파, 즉 희극 오페라입니다. 신분을 숨긴 귀족 청년의 사랑, 재치 넘치는 이발사의 활약, 그리고 고집센 후견인과의 한판 승부가 로시니 특유의 경쾌하고 반짝이는 음악 위에 펼쳐집니다. 막이 오르면 아직 어두운 새벽, 세비야의 한 거리입니다. 알마비바 백작이 사랑하는 로시나의 창가 아래 서서 조심스레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늘은 마침내 미소 짓고 새벽이 밝아오네. 아름다운 그대는 아직도 잠들어 있구나. 나의 소중한 사랑이여. 어서 일어나 그대를 사모하는 이 벅찬 마음을 받아주오.

에코리덴테 인셀로 보라 하늘에 빛나는 테너 루이지 알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알마비바 백작의 아리아였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 하늘처럼 부드럽고 서정적인 이 아리아에서 백작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린도로라는 이름의 가난한 청년으로 위장한 채 순수한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이때 사랑에 빠진 청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세비야의 만능 이발사 피가로입니다. 이발사에 심부름꾼에 중매쟁이까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이 남자가 신나게 자신을 소개하며 무대에 뛰어들죠. 자리를 비키시오. 나는 이 마을에서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요.

바리톤 가수들에게 뭐 최고의 레퍼토리죠. 라르고 알 팍토툼. 나는 이 말의 만물박사.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멜로디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를 외치는 이 대목은 한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피가로는 세비야의 거리를 누비는 재치의 화신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언변과 기발한 계략으로 얽힌 상황을 풀어내며 마치 희극의 무대 위에서 운명의 시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장인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오페라의 또 다른 주인공 로지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녀는 까다로운 후견인 바르톨로 박사의 집에 갇혀 지내지만 창가 너머로 들려온 한 청년의 목소리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나의 심장에 울리네. 린도로 당신은 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나보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하고야 말 거야 라는 대목에 이르면 로지나의 당차고 총명한 또본 모습이 드러나죠.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주체적인 여인이 바로 로지나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하지만은 않죠. 바르톨로 박사의 편에선 음악 선생 바실리오가 중상 모략을 통해서 알마비바 백작을 몰아낼 계략을 꾸미는 베이스 아리아를 부릅니다. 소문은 아주 작은 산들바람처럼 은밀하게 시작되어 퍼져나가지. 그리고 마침내 천둥과 폭풍처럼 커지고 소문의 주인공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지.

처음에 가벼운 스타카토에서 시작해 거대한 베이스의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바실리오의 베이스 아리아 소문은 아주 작은 산들바람처럼 시작되지였습니다. 베이스 파타 브루출라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바실리오의 계략에 맞서 피가로는 알마비바 백작을 위해 온갖 기지를 발휘합니다. 백작은 술 취한 군인으로 또 음악 선생으로 변장해 바르톨로의 집에 잠입하고 로지나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탈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바르톨로 박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로지나에게 린도로가 사실은 백작의 첩자라는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도하고 잠시 로지나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막의 깊은 밤, 피가로와 백작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다리는 사라지고 탈출로가 막히는 위기의 순간, 마침 현장에 나타난 공증인을 설득하고 바실리오를 매수해서 백작과 로지나의 혼인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달려온 바르톨로 박사가 분노하면서 항의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된 뒤였습니다. 백작은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바르톨로 박사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는 것으로 막이 내리죠.

DC 펠리체 인네스토 행복한 결말. 바리톤 레오누치 그리고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메조 소프라노 세칠리아 바르톨리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볼로냐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고요. 참 해피엔딩 아주 밝은 그런 오페라의 전형이죠. 로시니의 작품이었고요. 세비야의 이발사, 희극 오페라 장르를 오페라 부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시니 특유의 활기찬 서곡, 또 로시니 크레션도라고 불리는 점진적인 확대 기법이 돋보이는 그런 오페라였는데요. 이 등장 인물들도요, 참 재미있는 성격들을 가졌어요. 피가로는 눈치 빠르고 재치 넘치는 현실형 인물이죠. 사람 마음을 읽는 데 능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자유롭고 유쾌한 매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또 알마비바 백작은 열정적이고 또 낭만적인 청년이죠. 사랑 앞에서는 귀족이라는 신분도 내려놓을 만큼 순수하고 적극적이고 다만 사랑에 빠지면 다소 무모해지는 그런 면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로지나는 똑똑하고 당찬 성격의 여성이죠. 겉보기엔 얌전해 보여도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에 바르톨로 박사, 아주 고집세고 욕심 많은 현실주의자인데요. 의심이 많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또 어딘가 허술하고 우스꽝스러운 면 때문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바질리오. 능청스럽고 아주 약삭빠른 인물이었죠. 상황에 따라 이쪽 저쪽 편을 들면서 움직이고 소문과 험담을 이용하는 데 능합니다. 뭐 실제로 보면 아주 싫은 성격이지만 또 희극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유쾌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탱 아침의 노래를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리고 페터 패딩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탱,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리고 페터 패딩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 유통 골뱅이.
4: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7: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6: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0: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와 함께했는데요. 또 이어지는 곡은 당연히 모차르트의 이어지는 곡이냐 이어지는 오페라는 당연히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다음 주 아리아의 초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서곡을 먼저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시죠. 칼 베미 지휘하는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오프닝 곡 실컷 들으셨죠? 여기 기술 문제로 네, 마이크가 안 켜져서 바로 음악 들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음악은 토이스토리 3 중에서 We Belong Together였습니다. 랜디 뉴먼의 곡이었고요. 네, 오늘은 네, 여러분 당황하셨죠? 대신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예요. 저의 모습이 아마 계속 저희 당황하고 하는 모습이 나갔을 텐데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초록색 웃음님 무슨 일일까요? 또 지금은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고 4680님 모니카님 좋은 시간 함께합니다. 강디의 목소리 나온다 농담곰님 네, 강희님 머리색 이쁘네요. 두치님 네, 오늘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 또 다 정상화되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CBS 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레인보우 어플 키셔서 TV 모양 클릭하시면 제 얼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너무 잘 들려요. 저도 너무 잘 들리네요.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코너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유쾌한 여름날의 추억, 기쿠지로의 여름으로 함께 할 거예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네요. 오, 리차드 기어의 매력이 엄청났죠. 아메리칸 지골로의 오프닝을 연 블론디의 Call Me, 앞서 들은 곡은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네, 영화 마이클에서 들었습니다. 마이클 맞아요. 박선영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죠. 잭슨5로 활동하던 어린 시절부터 정규 7집 배드의 월드투어 시까지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 자파 잭슨이 높은 싱크로율로 나온다고 해요. 미리 보신 분들 얘기로는 그 유명한 문워크 퍼포먼스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풍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이클 잭슨의 명곡을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스마일님, 오늘 처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허리 물리치료 받으며 보는데 아이 좋다 하셨네요. 정말 오늘 약간 쌀쌀하던데 뜨끈하니 더 좋으시겠어요. 모니카님, 강디 당황해도 목소리는 잔잔하네요. 굿. 제 목소리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말하면서 참 잔잔하다. 네. 코스모스님은 첫 인사 나눠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하셨네요. 후니오님, 미국 출장 가기 위해 인천공항 가고 있어요. 영화 만취의 도시 시애틀로 갑니다.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잉, 따라가고 싶네요. 따라가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둘리공사님. 푸하, 가발 쓴 줄. 보인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제 머리색이 온에어 불빛색이에요. 거의 오렌지색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CBS 라디오 쳐서 들어오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그 프로그램명 밑에 TV 모양 클릭하시면 제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이 시원한 날입니다. 내일은 딸이 온다고 해요. 1819님, 어버이날이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칼국수 파전 먹으러 갈까 해서, 네, 28살 취준생 시험 두 번째 도전하는 딸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맛있는 밥 사주려고요 하셨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이네요. 5월 8일 여러분 혹시 날짜 지금 못 세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네,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제 생일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니까 어저께 저 전주 잠시 다녀왔어요. 엄마랑 너무 좋았다는. 그렇습니다. 요즘 이 영화도 화제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중에서 시에나 스파이로, 머터리벌 러버, 그리고 에이미 중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 티어스 드라이 온 데어 온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중에서 시에나 스파이로, 머터리얼 러버, 그리고 에이미 중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 티어스 드라이 온 데어 론 들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요새 그 얘기 많이 듣는데, 넷플에서 기리고 봤는데 전소영 배우가 어린 강디를 살짝 닮아서 공포인데 끝까지 봤네요 하셨네요. 수원프님. 공포라면 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 그래요? 몇 번 들었네요. 오, 네. 또박이님, 강디가 손흔들 때 전 뒤돌아봤는데 저한테 하는 건가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하는 줄 알고 손흔들다가 아니었을 때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들께 손흔든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레이니로 손흔들고 계시길래 저도 손흔든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현사님, 전주 다녀오셨군요. 가라니 생각난다 하셨는데, 아, 제가 단팥빵이란 드라마 20년 전에 전주에서 거의 올 로케이션으로 찍었었거든요. 네, 거기도 갔다 왔어요. 어, 네, 약속 찍었던 그 전동 성당도 다녀오고. 여튼 게시판에 오프닝을 읽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오프닝, 최강희 영화음악 오프닝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항상 오늘 좀 아쉽긴 아쉽죠. 말해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시나요? 요즘은 말랑말랑한 말라기를 만지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인기라고 해요. 동대문 왕구거리는 말랑이 성지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랑이 손 안에 쏙 넣고 조물조물 몰랑몰랑 만지고 있으면 긴장도 막 풀리고 무념무상 아이로 돌아간 기분도 들고요.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나마 훌쩍 떠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몰랑이의 인기 배결엔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고 해요. 아무리 디지털 세상에 편하고 무해해도 내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내민 손 맞잡을 수 있는 경험은 줄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께 가닿고 싶습니다. 마음이 몰랑해지는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 할게요. 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닿기는 확실히 가닿은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 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 시사회 초대합니다. 영화는 뒤바뀐 사직서와 편지로 인해서 여행 같은 출장을 하게 된 쇼타 씨와 출장 같은 여행을 하게 된 대성의 인생 버디 무비입니다. 사회 날짜는 12일 화요일 저녁 CGV 용산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명곡을 담은 영화 마이클 예매권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영화 정하셔서 말머리 출장 혹은 마이클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영화 잠시 멈춤, 기쿠지로 여름 만나볼게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다시 없을 여름방학의 추억, 오늘은 기쿠지로의 여름입니다.

8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골목길. 한 남자와 소년이 서성이고 있네요. 소년의 이름은 마사오예요. 시골에서 할머니랑 둘이 사는 마사오는 여름방학이 너무 싫어요. 할머니는 늘 바쁘시고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놀러가고. 결국 마사오는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갔다는 엄마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옆에 있는 아저씨는 누구냐고요? 글쎄, 친절한 동네 아줌마가 아이 혼자는 위험하다며 자신의 건달 남편의 등을 떠밀었지 뭐예요. 잘 데리고 다녀와요. 이상한 데 데리고 가지 말고. 만엔만. 5만엔 줬으면 됐지. 아, 얼른 가요. 마사오, 아저씨 잘 따라가고. 하지만 말이 좋아 보호자이지 이 아저씨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또 한번 흔들어 봐. 딸랑 종은 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두 사람. 하지만 휑한 바람만 불어올 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세게 흔들어봐. 천사가 올 거야. 역시나 머쓱하게 먼 하늘만 바라보는 아저씨. 하지만 마사오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서툴지만 아저씨는 지금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있다는 걸. 돌아가자. 머뭇거리던 마사오는 달려가서 아저씨의 손을 잡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딸랑 천사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네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기쿠지로의 여름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영화는 취향이든 아니든 물론 너무 좋은 영화지만 그 이 썸머 이 곡은 듣는 순간 좀 진짜 힐링되는 음악 아닌가요? 네, 들으신 곡은 마사오가 엄마 만나러 나설 때 흐르던 곡이었어요. 썸머 그리고 그 전에 엔젤벨 들으셨습니다. 네. 겨울바다로님, 이 코너 너무 좋네요. 잠시 멈춤. 이 코너 이름처럼 걸어가던 제 발걸음을 멈추고 채슬 남기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강디 목소리는 덤이고요. 하셨습니다. 네, 참 좀 오늘 묘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그쵸. 이 영화도 참 되게 묘해요. 막 소동극 같기도 하면서 되게 아름답기도 하면서 정말 일본 특유의 그런 웃음 코드로 그런 코드의 웃음거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네, 또 위로가 되는 네 푸른 동사님 와 물소리 오늘 효과음 최고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천사 방울소리도 풍덩 물소리 그때 우리 기쿠지로가 누구냐면요. 그 아저씨 이름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 기쿠지로라는 이름이.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기쿠지로라고. 네. 보미 씨. 첫 시작부터 쭉 고개를 떨군 채 다니는 마사오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엄마 집 앞에서 그 아이 표정을 안 보여.

보여줘요. 그 우는 표정을. 안 보여주고 풀샷으로만 나오는 게좀 너무 좋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주먹으로, 팔뚝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뒷모습. 그때부터 아이가 더 쪼그매 보이긴 했어요, 정말. 동네 건달 아저씨와의 동행. 다른 사람한테는 진상 아저씨인데, 마사오한테는 너무 좋은 츤데레 친구가 되어주었던. 나중에 폭주족 아저씨들까지 합세해서 세상 신나게 놀잖아요. 그 장면도 너무너무 보기 좋죠? 보기와 달리 다 착한 아저씨들. 네. 오늘은 기쿠질의 여름과 함께 했습니다.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2: 새벽밤 김치,
1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3: 절세의 왕 절정.
1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5: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6: ISA는 삼성증권이다.
17: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0: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1: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0: 1인 사장님이라면
21: 얼마?
20: 경리회계는
21: 얼마? 경리
20: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1: 얼마예요?
20: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1: HR365.
22: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21: 얼마나 좋은데요?
2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2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0: 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텔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이네요 여러분. 아쉽습니다.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중에서 우주의 에버글로우 띄웁니다.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

0: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면 여러분의 인사도 저에게 와요. 오늘 첫 인사는 손영욱님이 반갑습니다. 최동선님이 오늘도 열만입니다 하면서 줄줄줄줄 이렇게 인사 달아주시는데 수줍게 씩씩하게 다정하게 점심은 먹고 방송하냐 밥은 먹고 다니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설렘 날씨가 좋아서 또 좋지 않아서 그 시간에 만나야 힘이 난다는 고백까지 그러니 신이 날 수밖에요 우리의 인사가요 내가 마음을 담아 보내는 인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 바로 나죠? 좋은 날, 좋은 하루, 걱정과 염려와 응원을 다 담아 보내는 인사대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말의 기운이 메아리처럼 퍼지면 폭닥폭닥 얼마나 또 즐겁게요. 이 즐거운 소동 같이 시작해볼까요?

0: 자우림의 하하하송으로 이수영이 12시에 만납시다는 마이크 끊김 없이 예, 시작했습니다. 최강희 씨 방송의 오프닝을 하다가 마이크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가 이제는 두 개나 있어요, 이 방에? 이게 이제 참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제 목소리 못 들으면 여러분 병 걸리잖아요. 마음에 큰 병이 오니까 우리 수영님은 방송에서 못 듣는 인사 굿모닝. 지금 일어나셨어요, 이노지영님? 그럴 수 있죠. 너무 고되거나 아니면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영도다리님이 저도 빨리 왔는데 알았어요. 최동선님 오늘도 열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아무리 그 청취율이 1위하고 하면 뭐합니까? 마이크 안 나와서 방송 못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온정이 필요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반 김치,
8: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2: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3: 고형량이 뭔데?
12: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3: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14: 골뱅이.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아이콘 사랑을 했다 BTS 퍼미션 투 댄스. 오늘은 듣는 티 내는 중입니다. 럼뮤직님 티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마이크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수영씨 목소리는 늘 기분 좋게 해주시는데요. 776. 아니 그게 이제 낡은 거는 원래도 낡아 있었어요. 근데 낡은 거랑 안 나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성금을 모아야 되냐? 뭐 온갖 정말 그렇다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또 재밌게 어떻게든 이어갈 텐데 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로 때우는 건 재밌어하는데 계속 음악만 나오면은 불안해하시잖아요. 뭐제 입장에서야 마이크 안 나오니까 그냥 음악으로 쭉 붙이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그거 싫죠? 여름아 부탁해님,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요. 오늘은 또 날씨가 확 달라져서 비올것 같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가 조금만 날씬했었으면 나라 그 웬만한 태풍이 와도 사람이 날아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 나 이래서 다이어트를 못해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꼭좀 한번 해보시고 다시 글 올려주세요. 여름아 부탁해님. NMA8586님. 강아지랑 산책 나왔는데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해야 하네요. 릴레이 달리기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나서 한참 구경 중이에요. 근데 저도 요즘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충격을 받았잖아요. 전체가 같이 안 했고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 하는데 사회자를 밖에서 섭외하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동회를 하는 걸 보고 부모들은 이제 완전히 저기 모르는 척하고 옆에 이렇게 그 갤러리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니 우리 때는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와서 돗자리 피고 뭐또 먹여주고 막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더 심해졌다고 아예 강당에서 하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정말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3533님이 신청하신 성시경, 넌 감동이었어.

비스트, 휙시온,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2349님, 연휴 동안 가족이 살고 있는 상이하이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가족인데 따로 거기에 계시구나. 처음엔 음식이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까요? 이 음식 안 맞는 거, 뭐 여행 가서 잠깐 먹는 건 그냥 경험으로 할 수 있는데 산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한식을 못 잊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식만 찾아다녔는데 또 이제는 뭐 익숙해졌는지 이번에는 양꼬치, 마라탕, 버터떡 부시고 왔답니다. 사실상 이 음식이 이제

하지만 뭐 한식에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우리 입맛에 바꿔서 우리가 더 많이 내가 과연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을까? 나는 우리 왜 두바이에서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듯이 그렇지 않을까? 여름 오기 전에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2kg 찐 게 어디예요? 지금 드신 거 보니까 12kg 쪘어도 무방한데. 응? 네, 당분간 1일 1식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급격하게는 하면 안 돼요. 갑자기 확 터진다고요. 입이 탁 터지는 순간 0.5kg 빠졌던 거 막 5kg 풀고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또 잔소리 시작한다. 5617님. 치과만 다녀오면 회개를 합니다. 내 치아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임플란트 이제 시작인데 올해 내내 치과만 다녀야 하네요. 안 그래도 눈물 나는데 눈에 먼지까지 들어가고. 오늘은 진짜 수영님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이 치과에 있어서 나는 당당하다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나는 치과를 누구보다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그 프라그 제거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항상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정말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해서 가면은 이제 정말 치석 제거하다가 정말 아 이러다 천국에 바로 도착하겠구나 하면서 눈이 막 그러다가 뭐라도 하나 나오면 이제 또 돈이 또 어마무시하게. 제 친구도 바쁘다고 약간 아 충치 있었는데 아 나중에 치료해야지 하다가 임플란트 해놓았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어머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 돼. 아 큰일 났네. 아 제가 회개합니다. 저 누굴 위로할 주제가 못 돼요. 저 지금 치과 지금 가야 되는데 애도 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이 노래가 너무 제 마음을 대변해 주네요. 우리 5617님 그래도 가야 됩니다. 올해 내내 잘 가세요. 도망가자 선우정아.

0: 영도다리님, 이 노래 송하의 네 소식 누구 노래인지 몰랐어요. 지금 소개해 주잖아요. 원래가 라디오가 노래 소개를 하는 곳이에요. 광고 들을게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싼 강살.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나비님, 나비님이 신청하신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로즈님이 신청하신 휘성 with me.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세요.

0: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정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테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그 열두만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우리 더감 더행님 열두만 선곡은 언제나 정말 무지 엄청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열만이라고 둘을 빼시면 돼요. 열두만 뭔가 좀 뭐랄까 두만강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열만 12시에 만납시다에 예, 딱 앞글자만 딱 따가지고. 열두만 아니고 열만 이 좋았던 선곡 한예슬 그댄 달라요 698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 카더가든 나무 1916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5605님 어린이날이라고 한양 사는 엄마가 반찬 택배를 두 상자나 보내신 게 도착해서 정리하러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저기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서울을 아직도 한양으로 부르고 계세요. 어린이도 아니신 것 같은데. 스무 가지 남짓한 김치와 국과 반찬들을 정리하려다 보니 솔찬은 나이에 엄마 반찬을 받아 먹는 게 죄송하고 애잔하고 그러네요. 야무지게 먹고 열심히 힘내서 살아야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가 저기 어버이 내일 아니야? 어버이날이니까 돈으로 갚으시면 돼요. 이런 쓸데없는 말만 하지 말고 돈으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반찬 20가지씩 어린이가 아닌데 왜 해주셨을까요? 혜영님, 어버이날 앞두고 친한 동생네 꽃집에서 열심히 꽃상품 만들고 있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숨 돌립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카네이션 준비하세요.
1: 정말 이게 당일날 또 후다닥 가면은 인기 있는 데는 싹다 팔리고 없고 이럴 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다는 거 근데 어떻게 다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오늘 저녁쯤에는 어떻게든 들러서 사 두셔야 이제 내일 오전 중에는 달아드려야지 내일 밤에 가서 달아드리면 어버이날 끝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카네이션 바구니 돈 봉투 따로 카네이션 바구니 따로 했지만은 예전에 제가 그거 했었거든요. 아 옛날에 그거 유행했잖아요. 그 꽃바구니 이렇게 하면은 꽃에서 돈이 막 줄줄 따라 나오는 거. 어머니가 이거 꽃 빼면 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다음번엔 다시 그거를 해야 되나. 그런 거 좋아하신다니까. 좋아하신다니까. 에이, 좋아하신다니까. 아, 그러니까 요즘 아이디어 상품 많으니까 꽃만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간 다음에 꽃잎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혹시 여기서 만 원짜리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거 많다고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데 우리랑 똑같아. 친구들께 야, 너 이번에 뭐 받았니? 예. 야, 요즘에 신기한 거 많더라. 그 꽃이 아니었어. 그게 그냥 했더니 5만 원짜리 나와. 너 그거 그냥 걸어놨니? 그거 다 돈이야. 그거 풀어봐라 이런다니까요. 꼭 돈으로. 752님, 신승훈 엄마야 신청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 팔남매 부모님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래요, 내일 어버이날인 거 여러분 혹시 잊으셨다면 꼭 준비하시고 웬만하면 좀 아이디어가 서려 있는, 그리고 짧아도 글귀 한 문장 정도는 써서 증거를 남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효도하였다라는 증거도 남기고. 신승훈 씨, 우리 또 인사성 밝은 가수시잖아요. 연로하시지만은 인사를 꼭 하시고 노래를 하세요. 신승훈 엄마야. 752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8512님의 신청곡. 케이윌 말해, 뭐해.
2: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채널 CBS 음악 FM을 듣고 계십니다. Girl.

또 여러분들이 아,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 주셔서 지금 저 아우 꽃다발에 5만 원 몇 장인지 세어 보는 시대입니다. 오정인. 그쵸. 왜 그거 옛날에는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남친이 곰돌이 선물해주면 곰돌이 배 갈라본다고. 정말로 곰돌이만 준 건가. 이 안에 분명히 반지가 들었을 것이다. 없으면 이제 곰돌이 좋아하는 여자 거의 없습니다. 자경희님. 우리 딸은 오늘 저녁 먹자던데 혹시 저기 따님 아드님 분들 저기 부모님의 기대가 한껏 부풀었습니다. 혹시 선물도 있을지 너무 궁금이가 하네요. 궁금하답니다 여러분. 에?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요. 근데 이 머니를 요즘에는 그냥 돈만 드리는 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저도 지금 이거 찾아봤어요. 지금 살라고. 3655님 어젯밤에 아니 우리 딸이 그 작은 ATM 기계를 가지고 오더니 남편한테 카드를 꽂으라고 하더라고요. 잠결에 귀찮아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나 어머나 세상에나 어머나 거기서 막 만원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별난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쳐봤더니 쿠팡에 이게 그러니까 머니건이 안 들은 2만원대부터 진 그러니까 그 저기 종이로 된 건 한 3만 원 좀 하고 머니건 합쳐서 아예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4만 원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고민이 돼요. 종이 박스는 내가 또 이거를 이 똥손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니까 그거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싼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돈 들여서 부모님이 까르르 까르르 꺄까르르 하신다라면은 아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 있죠. 이런 광경.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광경을 꼭 우리 자식에게 보여야 돼요. 왜냐?

야, 이거 이미 사용하신 분이 계시네. 우리 아버님이 3018님이 그 현금인 줄기 우리 신랑 환갑대 아이들이 해줬는데 반응 최고 이런데 돈이 머니건 우리 뿌리면 나오는 것보다 돈이 일자로 날아와요. 근데 애들이 여기에 만 원 넣었네. 5만 원이랑 만 원 섞어 넣었네. 아하이야. 와, 근데 기분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등짝에 서려 있는 이 기쁨.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좋아하신다니까요. 뭐 세상에나 용돈 주는 이벤트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네요. 저는 환갑 때 아들이 한약 파우치에 돈을 넣어서 한약 파우치가 좀 큰데 거기다 돈을 많이 넣고 아들 굉장히 돈 잘 버신다고 자랑하신 거예요? 구호이인님? 그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하려면은 집에 뭐 한약 파우치나 제일 좋은 거 뭐 사과 박스입니다. 예. 아주 사과 박스에 꽉꽉 5만 원짜리 채워서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소유 정기고 썸.

0: 여러 석 대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새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오늘 끝곡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TM 기계까지 사면서 행복을 맹글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승환 행복은 어려워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0: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블랙 요원은 정부나 민간의 비공식 조직에 소속된 비밀 요원인데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서나 기록에 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송계의 블랙 요원이자 최종 병기인 저 한동준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게 큰 소리로 FM 팝스를 진행합니다.

0: 2026년 5월 7일 잔뜩 흐린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Bon Jovi의 노래 Have a nice day였습니다. Have a nice day. 소통은 진통님이 비가 올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러셨어요. 네. 아 오늘 더울 것 같아서 반팔 입고 나왔는데 추워가지고요. 아, 하여튼 추운 날은 또 반팔 입고 더운 날은 자켓 입고 참 제 운명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클레오파트라님이 첫 곡부터 아주 좋아요. 동준 오라버니 그러셨어요. 아니, 뭐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는 건데요. 뭐 이 노래도 저 박봉용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매일 수십 곡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이게 얻어 걸릴 줄가 않을 수가 없어요. 0372번으로 저는 23살입니다. 재작년에 런던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처음 가본 유럽이라 그런지 모든 순간이 새롭고 설레던 생각이 납니다. 특히 그 런던의 거리 풍경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런던 보이즈의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야,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23살인가 21살 때 런던으로 여행을 다녀온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세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 때는 20대에 어디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데요. 자유 여행 자체가 자유 여행이라기보다 하여튼 해외 여행 자체가 그렇게 자유로웠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더 그렇죠. 하여튼 멋지시네요. 런던 보이스의 노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다려보세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어떤 분들이 그 레인보우가 있어서 곡명과 그 가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는데 하셨는데 네. 레인보우 이용하시면 가수와 곡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려요? 북한산 그녀님이 비와요. 온세미로님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파주 운정. 아, 비가 오기 시작했네. 자 광고 후에 한동준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 역자
3: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0: 대상, 대상 답네.
1: 새벽팜 김치,
0: 새벽팜 제조, 새벽 판매.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관절 연골이

Rick Springfield의 Jesse's Girl, The Cars의 You Might Think, Pat Benatar의 Hit Me With Your Best Shot, 그리고 The Chorus의 Breathless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와, 네 곡씩이나 수한테크 힘내자님이. 네 곡? 아유, 네 곡 많이 나와요. 어떤 땐 대여섯 곡씩 나갈 때가 있는데요. 뭐 노래들이 좀 짧아요, 근데. 그래서 네 곡 보내드렸습니다. 5596번으로.

5월 9일은 결혼 30 1주년입니다. 늘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남편 정수환 씨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제 생일하고 같은 날이네요. 와, 그 날이 아주 좋은 날인가 보죠. 5월 9일. 바위나리님이 남편과 반일 끝내고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냉면 먹겠죠. 냉면 좋아하시나 보죠. 좋아하지만 뭐 매일이라도 먹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은 진짜 매일이라도 먹습니다. 뭐냐고요? 뭐 많은데 갑자기 다 좋아하니까 뭐. 두부로 만드는 거 있죠. 두부. 다 좋아합니다. 콩으로 만드는 거. 콩으로 만드는 건 엄청 많잖아요. 된장. 된장찌개도 맛있고. 두부 조림, 두부 구이, 두부 볶음, 마파 두부,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아이고, 한숙님이 항암 7번째 치료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4시간 기다려야 돼요. 딱 FM 팝스 들으면서 기분 좋게 주사 맞을게요. 그러셨습니다. 예. 열심히 항암 하셔가지고 완전 회복을 해야죠. 남왕진 씨는 지금 시흥시 신천동에 비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 없이 운동 나왔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박스 주워 덮어 쓰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길거리에 버려진 박스가 있으니 다행이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모카의 노래 I Remember, 진추아의 Tommy Tom Tom. 이 노래는 못 찾겠어요. 먼저 노래 듣겠습니다. 먼저 모카의 I Remember.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사진 속에서만 뵌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줄밖에 없는 기타, 일기장, 그리고 주판과 벼루죠. 제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사용하셨거나 저에게 주신 물건은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빨간색의 반지꼬리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실꼬리와 바늘, 골무, 그리고 까만 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미안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다정스럽게 대하지 않은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한날 한시에 결혼한 부부는 평행선이지만 아버지는 늘 수직선 아래쪽으로 엄마를 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울음을 삼키는 엄마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친할머니도 딸만 셋을 낳은 엄마를 구박했고요. 그래서 엄마는 넷째로 아들을 낳고서야 마음 편히 미역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건이 쌓인 창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에게 노래를 들려준 축음기가 그 창고 안에 있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등 굽은 기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 형제도 그 축음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지는 오래됐지만 버리지 않은 건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때문입니다. 태엽을 감으면 나왔던 노래, 태엽이 풀릴 땐 노래도 느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 어떤 노래들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버지는 음주 가무를 즐기셨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셨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죠. 가사도 틀리지 않았고 음정도 정확했고 특히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이 노래방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마이크를 독차지해서 자식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아궁이 앞에서 이미자의 노래를 흥얼거리셨지만 노래방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그저 손뼉만 치셨죠.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요. 2년 전에는 엄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리우면 전화로 녹음한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치유되거든요. 두 분 모두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부모님을 뵈러 임실 호국원에 가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Wind Beneath My Wings 배트 미들러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남 여수에서 보내주셨어요. 여수시 돌산읍에서 이혜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제목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아, 참. 참 옛날 생각들 많이 나시죠.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 참,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래도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수가 있거든요. 0777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어요. 임실 호국원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잘 해놨네요, 여기. 여기 저 국립현충원도 잘 해놨는데. 레디 김 님이 언제나 먼저 떠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왜 늘 이렇게 아리네요, 그러셨어요. 네. 별밤 님이 그래서 여자도 일을 해야 큰 소리 치고 산다고 저희 엄마는 아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에게 공부하라고 매일 다그쳤는데 그래서 전 지금도 직업 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한숙님이 홀로 계시는 엄마 모시고 일요일 날 아카시아 보며 캠핑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엄마가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셨어요. 사연 들으시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8063번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창문 넘어 봄비가 내리면서 내 마음을 울게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이혜정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솔렌자라 후니오 이글레시아스의 엘 초클로.

0: 아니고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공사 전문 비싼 난 건설
6: 도심지공사 알아.

0: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3: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올리비아 뉴튼 존의 Silvery Rain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1: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2: 환청물
11: 고려기프트.
12: 답례품
11: 고려기프트.
12: 기념품
11: 환청물을 고려하라
1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ake That의 노래 Everything Changes. 하얀 그림자님이 IBK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한동준의 FM 팝스가 나오네요. 그러셨어요. 하, 이제는 은행까지도 접수를 했네. 예. 영도따리님이 부산은 비 안 옵니다. 더워 죽겠구만. 남쪽 는 안 오나 봐요. 근데 여기도 서울도 추석권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봄비 있죠.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유, 상동 미정이 님이 두 분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두부 생각 눈물이 나. 제가 두부 좋아한다 그랬더니 두부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 두부 생각에 왜 눈물이 나지 그랬더니 두 분 생각에 아빠 엄마 부모님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참. 크리스탈님이 오늘 제 동생이 카페 오픈했어요. 개업 너무 너무 축하하고 대박 나기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오픈 기념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단돈 1,000원. 와, 이거는 건 알려야 돼요. 의왕에 사시는 분들, 의왕시 오전동 목련상가 카페라고 합니다. 예. 예, 많이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일까지니까 일요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단돈 1,000원. 야, 요거 짭짤. 아이, 죄송합니다. 예. 방송 용어가 아닌 거를 이렇게. 8233번으로. 동준님 연휴 내내 저런 일했는데 어제까지 쉬신 옆자리 대리님은 소개팅하고 데이트한 자랑만 하네요. 열심히 일한 모태솔로 핫초코 타고 있어요.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자기는 쉬어놓고 자랑만 하면 어떡합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님이 네. 걷기 운동하는데 음악에 따라서 걷는 속도가 달라지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렇죠. 음악에 따라서 속도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크리스탈님이 하여튼 오전동에 사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와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한대디님은 강원도 정선은 해가 쨍쨍입니다. 지금 왕산암에도 나왔던 산초기름에 지진 두부구이에 옥수수 막걸리 한 잔 주... 너무하시네 진짜. 두부 좋아하는 거 아시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미래

0: Fleetwood Mac의 노래 Go Your Own Way 그리고 J. Giles Band의 Just Can't Wait 그리고 Tiffany의 I Saw Him Standing There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 아까 그 IBK 기업은행 얘기했더니 아까 하얀 그림자님이 마포 중앙지점에 FM 팝스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7325번으로 IBK 기업은행 광명 한동 지점도 늘 한동준님 방송 나와요. 갈 때마다 기분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은행에 이 CBS FM 틀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죠. 예. 비너스님이 FM 팝스의 최종병기 동준 DJ님 목소리 듣고 가려고 허겁지겁 왔네요. 그러셨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예. 염다리님은 몇 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 레인보우 가입하고 동준님 방송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좋은 음악 편안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서울과 수도권에는 비가 내리고 그 외에 뭐 강원도나 뭐 이쪽은 전부 지금 예, 비는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다고. 연경님이 서울과 먼 곳은 해가 쨍쨍이군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안양천 불방개님이 몸치인 저에게 막춤을 추게 빙의하시게 하는 동준님. 예, 하셨어요. 아유, 뭐, 좀 흔들면 좋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사라 맥클라클란의 에디아, 션 콜빈의 Sonny Came Home.

런던 보이즈의 레퀴엠, 블루 시스템의 매직 심포니. 영도 따리님도 신청하셨고요. 제주 딸기 산돈님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019번으로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로 음악은 신나고 몰라 스피커 최대 볼륨. 멜로디님이 와 마법 같은 교향곡이네요.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자, 한번 띄웠으니까 이번엔 좀 차분하게 에버캐스티의 Fields of Gold, 르 커플의 Wishe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건축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 얼마나 좋은데?

0: 대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리사 오노의 노래입니다. I wish you lov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0: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1: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김애란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겐 있고 AI에겐

없는 것, 그건 망설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빠르게 답을 내기보다 잠시 침묵하는 순간, 그 안에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 빠르게 척척 답해주는 AI보다 투박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답을 내라고 너무 닥달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잠시 침묵하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현식 우리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쵸, 침묵이 답이 될 수도 있죠 라고 정영애 씨가 글 주셨는데, 대화하면서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정경숙 씨는 로봇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죠. 김떡 순 맛을 알까나? 김밥, 떡볶이, 순대. 야, 이 맛을 모를 거예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을 보던 우리 옛날의 그 포근함, 가요 속으로 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네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박혜경이 부른 깊은 밤을 날아서 3888 그리고 이수현 씨가 신청하셨네요. 김건모 씨의 사랑해는 3857번 그리고 김건모 씨 노래는 9620번으로도 역시 신청을 하셨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밀린다고 3897번으로 주셨네요. 날은 흐리지만 도로 양옆으로 보이는 초록이들 그리고 방울방울 아가씨가 참 예뻐요. 오늘따라 더 초록해 보이고 방울방울 이런 형용사를 쓰시면서 더 예뻐 보이는 아가씨 나무들 그런 오후입니다. 정미자씨 딸은 백조 엄마는 쉬는 날 둘이서 빗소리 들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계신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 시각 지도에서 거의 한 일자로 옆으로 쫙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쭉 옆으로 한 일자처럼 흐리고 비가 오고 있네요.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비가 내리면 이야기 나눠주시죠.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오늘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 선정되신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한승화 씨, 최수남 씨, 이준호 씨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이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지도의 이 한 일자로 쫙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일 듯합니다. 그렇죠? 이승훈, 비 오는 거리를 신청하셨거든요.

산울림 내게 사랑은 너무 써. 1824번으로 산울림 노래를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셔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은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130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친구의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알려주십시오. 찾고 싶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해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박혜진 씨 퇴근길인데 바람이 좋아서 몇 정거장 걸어가고 있다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해 날씨는 이렇게 좋군요.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부산이나 김해 쪽에 훅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빨리 갈 수 있으면. 노영실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페이지 벙어리 바이올린.

238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죠. 이광조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광조 씨가 부른 이 버전도 참 좋습니다. 5528번으로요. 왠지 오늘은 기차 타고 차창 밖을 보며 여행 가고 싶어요. 왠지 오늘은? 저는 맨날 그런데요. 우산 없이 비 오면 비 맞고 뚜벅뚜벅 걷기도 하고요. 참 좋은 계획입니다. 5528님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되잖아요. 시간 되실 때 말이죠. 홍재원 씨는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쉬게 되는데 10년을 쉼 없이 달리다 갑자기 쉬라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재충전한다 생각하고 못한 일 하나하나씩 하며 보내야 할까 봐요. 홍재원 씨 앞에 있는 많은 일들, 뭐 복잡한 일들도 있을 텐데 그래요.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다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운 내십시오. 조영신 씨는 내일이면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게시판에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꽃집을 지나오는데 꽃 달아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절로 눈물이 났어요. 항상 5월이면 이런 감정을 느끼시겠네요. 조영신 씨도 기운 내시고요. 조인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남이 슬픈 인연. 다시 띄워드립니다. 슬픈 인연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홍광호 씨의 그리운 건 너, 박윤서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구 보러 왔는데요. 비가 내려요. 어째요? 차 안에서 비 그치길 기다립니다. 742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야구장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비가 오면 참 야속하죠. 말 비가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까 우산 쓰신 분들의 걸음걸이들이 막 보이는데 빨리 그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3072번 친정엄마 49제여서 전남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꾸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셨어요. 휴게소에서 한번 크게 한번 울고 다시 한번 출발하시죠. 엄마도 그런 모습은 좋아하진 않으실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유익종 씨의 노래 그리운 얼굴. 김지은 씨가 유익종 씨 노래 신청하셨는데 누군가에게 항상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감상하시고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승철, 서쪽 하늘. 이 노래는 김명옥 씨, 정혜신 씨, 김혜심 씨가 신청하셨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 초대권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야, 딱 저희 가요 속으로를 찝어서 영화 초대권을 보내주셨거든요. 영화, 마이클. 원하시는 분들 앞에 영화라고 써서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과 함께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5분을 뽑았습니다. 5분을 뽑을 거예요. 각각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이클,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경혜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임선심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1984년 종각에 있는 고려학원에 같이 다녔던 임선심 언니입니다. 저와 선심 언니는 학원에서 만나서 친해졌어요. 당시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검정고시 시험을 한 달 앞두고 학원을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 임선심 언니가 선뜻 학원비를 내주셨습니다. 제가 절박할 때 언니의 도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니에게 은혜를 갚기 전에 그 전에 연락이 끊겨서 나중에 언니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임선심 언니는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은인이에요. 언니를 꼭 만나서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양수경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이 노래는 552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1984년 종각에 있는 고려학원 여기 다니셨던 임선심 씨 가요 속으로 지금 듣고 계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시다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이경혜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는 경기 이천과 충북 음성 경계입니다. 김승신 씨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가 올까 말까 하는 날씨가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경기 이천과 충북 음성 경계 이쪽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나 봐요. 제가 있는 목동은 길이 많이 젖어 있네요. 이영규 씨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Simply Sunday 사랑해요.

주영훈, 이혜진 씨가 함께 부른 아름다운 노래죠. 우리 사랑 이대로 전호용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홍신 씨, 22년 직장에 몸담고 권고 사직 후 하루하루 운동에 미쳐서 삽니다. 오늘이 연차인지 휴문지 현타가 옵니다. 이젠 22년 세월을 내려놔야겠어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뭔가 지금 김홍신 씨 생각도 많으시고 복잡한 그런 모든 것들이 가볍게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혜진 씨, 어제 드디어 바리스타 자격증 땄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긴장하며 준비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비가 와서인지 온몸이 쑤셔요. 그래도 향긋한 커피향처럼 행복한 오후입니다. 몸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최혜진 씨, 일단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이 좋은 기분으로 아픈 몸, 무거운 몸 다 날려버리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8176번, 남학생 둘이 비를 흠뻑 맞고 지나가는데 노부부가 학생들에게 아유 비 맞으면 감기 들어, 어서 받아 쓰고 가 하면서 당신들의 우산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 아름다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항상 펼쳐지길 바라고요. 385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야말로 죽기 전에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서 적어주신 신청곡입니다. 3859님도 말씀처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는 안치환, 위하여예요.

이젠 떠나가볼까? 김혜림 씨의 노래죠. 8178번으로 김혜림 씨 노래 신청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경쾌하네요. 아주. 박상민 씨의 중년은 95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순서인데요. 오늘은 4819번으로요. 기타를 배운 지 3달째입니다. 이 노래 맹 연습 중인데요. 박승화 DJ 라이브 듣고 녹음해서 따라해 보려고요. 아, 그 노래는 바로 전영록 씨의 애심이네요. 이 기타 교본인 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 애심, 노래 선택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 목소리로 이 애심을 불러드리죠.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곳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재주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장덕님 떠난 후 977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지은 씨 잘 들으셨어요? 한승기 연인이었습니다. 영화 마이클 티켓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 심플리 선데이의 사랑해요를 신청하신 이영규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이재성 씨의 노래 기적. 9167번으로 신청하신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1: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2: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시계의 영어 단어 클락의 어원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했던 수도사들을 깨우기 위한 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살아왔죠. 하지만 시계바늘에 쫓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여유를 잃게 됐는데요. 소설 모모에 나오는 회색 신사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시간을 아껴, 그래야 성공해. 하지만 그렇게 아낀 시간들이 정말 우리의 행복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퇴근길입니다. 1분 1초의 계산이 아닌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 보기로 해요. 내가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0: 삶이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시계는 인류가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든 도구였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시계 속에 갇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 그만큼 자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낀 시간만큼 더 많은 일을 채워넣고 더 아등바등하면서 돌아볼 여유도 잃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소설 모모에서 모모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시간을 쓰기도 하면서 내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주도권은 시계가 아닌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사이버대에서 숨 실력자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우리는 톡으로 우리 딸은 나한테 엄마마마 그러고 저는 딸에게 따님마마라고 합니다. 우리 따님마마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보내왔네요 하셨습니다. 6896님 라이넬 리치의 노래 Say You Say Me 10cc의 노래 I'm Not In Love는 8887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 코너도 있고요. 우리 귤림님이 정하신 곡이네요. Sixpence None the Richer입니다. Kiss.

매주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 오늘은 정혜리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처럼 참 멋져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기타를 들고 가는 것만 봐도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늦은 저녁 항상 놀이터에서 기타를 치는 동네 오빠를 짝사랑한 적도 있죠.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배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글쎄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였는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기타 소리를 좋아하게 된 그 소녀가 자라

0: 오늘 내가 사랑한 노래들 정혜리님이 기타 소리를 유난히 좋아하셨다시면서 세 곡을 보내주셨습니다. 디퍼플의 솔저 포춘,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존 덴버의 에너지 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1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북서쪽에서부터 시작된 비구름들이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서도 곧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에 비가 뿌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내일 오후에도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의 양은 비록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내일까지도 강풍이 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에는 더욱더 위력적인 강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이렇게 비구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한결 더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원주,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청주, 광주 20도, 부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도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좀 더 올라서 조금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브랜다리의 If You Love Me는 0544님 정하셨고요. 사라본의 노래 미스티는 272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어제 25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차 소렌토를 폐차장으로 보냈습니다. 레카차에 실려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 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먼저 떠나신 어머니와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 차를 만난 건 2002년이었는데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대리점 앞에 전시된 차를 보며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 결국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제가 꼭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러자 어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우리 막내가 사고 싶다는데 가서 보자. 그리고 보고는 그래, 이거 사자. 그 한마디로 우리의 선택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으로 차가 오던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생겼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설렘과 어색함이 뒤섞인 그 기분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렌토와의 인연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길을 함께 달리며 우리의 일상과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 주었죠. 특히 운전석 옆에 조수석은 앞이 훤히 잘 보인다고 어머니는 늘

자리를 좋아하셨는데 그 자리에 어머니의 모습도 이제는 그 차도 모두 추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차가 고장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정성껏 수리하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부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더 이상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봄 어머니를 떠나 보냈던 그때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존재를 보내는 일은 이렇게 닮아 있구나 하고요. 이 차에는 2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가족의 눈물과 웃음,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떠나보내는 심정을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나의 친구 소렌토야, 그동안 우리 가족 곁에서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시간은 결코 잊지 않을게. 보고 싶을 때마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꺼내보며 너를 다시 떠올리겠지. 이제는 기억 속에 남을 고마운 친구여, 친구여. 안녕히 잘 가시길.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이용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와, 저보다 더한 분이 계시네. 저는 타락한 24년 타고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다음에 고장나면 폐차해야 할 것 같은데 아,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7826님. 저도 우리 딸 태어났을 때 윈스톰 샀는데 딸이 지금 20살, 지금도 타고 있는데 저도 폐차할 때 눈물 날 것 같아요. 해피마미님. 사연 듣고 있으니 무척 공감이 됩니다. 함께한 시간이라는 거 참 소중하죠. 사람도 물건도 말이에요. 9841님. 그러게요. 사연 주신 우리 이용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같이 청하신 곡입니다. 에릭 크랩튼, Tears in Heaven.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 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 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0: 더 커진 구독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독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독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저는 자식 그리고 손자들한테 효도를 받고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똑똑한 척하며 가슴에 못 박는 짓을 많이 한 불효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하며 듣고 싶은데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3023님, 우리 모두 다 같은 입장 아닌가 싶어요. 아일라 그랜트의 마더를 정하셨네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그치.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역시 상원 에드피아. 국민인세
1: 상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방들의 간영의 연주 바다위의 피아노 이 곡은 0707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동유럽 여행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가는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명구엉아 졸지 말고 힘내세요 하고 응원의 문자 보내셨네요. 여행 잘하고 오셔요. 솔바람 향기님. 2년여 만에 일자리를 찾아 평택으로 일하러 내려왔는데 아내를 홀로 두고 온 게 마음이 걸리는지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한잔하러 순댓국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스케치가 나오네요. 좋은 음악 들으며 한잔하고 숙소로 들어갈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개발님 아내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화실에서 화호들 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고 천경보님이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는 예쁜 여인들하고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세기를 뒤흔든 마이클 잭슨의 명곡과 퍼포먼스를 다시 볼 수 있는 영화 마이클 예매권 준비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제작진이 완성한 음악 영화로 개봉일은 5월 13일입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9390으로 성함을 적어서 문자로만 신청을

0: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뉴트럴스의 노래 Let It Be는 1691님 정하셨고요.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로 Rain and Tears 2356님 정하신 곡입니다. 농사일에 손톱이 까맣게 물이 들고 손가락이 굽었지만 세상에 가장 예쁜 손을 가진 우리 엄마 늘 사랑해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큰딸 인설이 하고요. 사위 동화예요 하시면서 따님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 우리 엄마 손.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함께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42번째 생일입니다.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아들 고맙고 사랑해 하시면서 8331님 정하신 아바의 노래 Thank you for the music.

커피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 조개는 칼국수에 넣어서도 먹고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젓갈을 묻혀 먹기도 하고 무침이나 전, 또 맑은 국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원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죠. 이 조개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은데요. 100g당 철분 함량이 쇠고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콩팥과 간 기능 회복에 좋고요. 근육 형성을 돕는 메티오닌도 풍부한데 단 폐류 독소로 인한 식중독 위험 때문에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지락이라고도 하고요. 반지레기라고도 부르는 바다 쪽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정희정 선생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던 새드 무비가 입가에 흥얼거리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키드 8773님 슈 톰슨의 노래 새드 무비스. 아파트 비상계단 23층을 세 번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며 듣고 있습니다. 망고님, 청하신 곡은 닐 영의 Out of Gold였습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중에 하나, 칼국수에 넣어서 먹고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젓갈로 만들어 또는 무침으로, 전으로, 맑은 국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원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인 조개입니다. 이 조개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고요. 100g당 철분 함량이 쇠고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폐류 독소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반지락이라고도 하고 반지레기라고도 부르는 이 조개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봄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이미 대지는 초록으로 단장을 했지만 물기가 없어서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마침 비가 와줍니다. 덩달아 퍼석하고 건조했던 제 마음도 촉촉히 젖어 숨쉬기가 한결 수월한 것 같아요. 이삼이 발렘, 디노로시의 노래 일 플러스 훌라호트, 이슬비가 내리는 거리, 그리고 테오필르 상트르 호다비다 돌고 도는 삶이었습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중에 하나, 반지락이라고도 하고 반지레기라고도 부르는 이 바다 쪽에는 바지락

들었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바지락 국물이 먹고 싶다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자경희님, 다음 사리에 제 고향 대부도 메추리 섬으로 바지락 잡으러 갑니다. 9720님, 오늘 날씨가 딱 바지락 칼국수 생각나는 그런 날씨네요. 5891님, 2951님, 3007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면도를 더 정성껏 해드려야지. 손톱도 으깨어진 발톱도 깎아드리고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야지. 창밖에 잠깐 봄눈이 내린다고, 새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귀에 대고 더 큰 소리로 자꾸 말해야지. 울지는 말아야지. 아버지가 실눈을 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활짝 웃어야지. 가시다가 중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시면 짜장면 한 그릇 잡수시고 가시라고 말해야지. 텅 빈 아버지의 입속에 마지막으로 굴향기가 가득한 아버지의 일생을 채우도록 귤 한 조각 넣어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는 사람은 다

이것은 시인의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 아버지의 거친 손과 외로워 보이던 등, 가슴으로 울 때마다 늘어갔던 주름을 보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게 사무치는 오늘.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줬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안다고, 당신처럼 살겠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샤니아 트윈스, You are still the one. 부모님 모시고 캠핑장에 왔습니다. 흙냄새, 계곡 물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삼박자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5324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0: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2: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퇴근길입니다. 모두들 조심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7950님이 정하신 게리 할리웰의 It's Raining Man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7: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8: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궁금하면 전화하겠지.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세요. 보고 싶으면 뭐 찾아오겠지. 그러지 마시고 먼저 찾아보세요. 5월을 굳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 안 하니까 마음 아프겠지? 맞아요.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 난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0: 어디서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인지 모르겠지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 이웃사촌보다 더 멀게 지내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봄빛 하실까? 몸보다 마음도 많이 바쁜 목요일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궁금하면 전화하겠지. 에휴, 제가 보고 싶으면 찾아오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서로의 가슴에 꽃향기를 달아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에서 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말 주변 없는 분들도 뭐 이런 걸 한 줄 정도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첫 곡은 임지훈 회상이었습니다.
1: 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과

0: 별도.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시원해.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럭키비키님,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님 찾아뵙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어머님 뵙고 가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하시죠?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고요. 또 쓰기님이, 엄마 미안해요. 요양병원 계신 지 6년째. 개인적으로 모시지 못하는 가슴 아픈 죄인입니다. 5월이 되면 너무 힘들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선 부모님께 잘하라고 말하지요.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신 죄인에게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먼저 가 계신 아버지만 부릅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아픈 마음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어머님, 부모님들은 아마 다 우리 이 가슴 아픈 자식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최연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또 미리네님 청해 주신 안치환,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비도 오고 꼭 듣고 싶었던 곡이라고 해바라기님이 윤종신 오래전 그날 청해 주셨습니다. 분위기 조금 바꿔볼까요? 이혜린입니다. 늘 지금처럼. 아, 미치겠다.

오늘따라 어부의 노래가 가슴 짠하게 들리네요. 그쵸? 박양숙의 음성으로 뚱이님 청해 주셨고 우리 덕이랑님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셨어요. 또 이현실 찔레꽃은 OMJSJ59님이 그리운 엄마. 내가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 엄마를 찾으니 엄마는 떠나시고 전화라도 자주 드릴 걸. 어느새 내가 엄마 나이가 되어 아들들 전화를 기다리는 세월을 맞이했네요. 생전 못했던 그 말.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안 계신 오랜 세월을 6남매 홀로 키우신 엄마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이 말씀을 듣고

뭐냐, 고맙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 신승은 처음 그 느낌처럼, 그리고 이혜린 늘 지금처럼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고자 자 느닷없는 OX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분위기 바꿀게요. 자 느닷없는 OX 퀴즈입니다. 왜 뜻밖의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면 참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고 밑도 끝도 없이 큰 소리를 치니까 내 어안이 벙벙하더라.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다에서의 이 어안은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안이 벙벙하다에서의 어안, 이 어안은 무슨 뜻일까?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주시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을 주신 분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나머지 10분께는 오늘 맛 좋고 아주 푸짐한 약과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냐. 어안이 벙벙하다에서의 이 어안은 물고기 눈이 커지고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랍다라는 말이다. 물고기 눈이 커지고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랍다는 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2989번으로 지난 토요일부터 감기로 고생했는데 오늘 비를 맞았더니 몸살 기운까지 있어요. 아이고 저런. 얼른 약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청해 주신 윤정아 찬비였고요. 또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자, 오늘 느닷없는 퀴즈. 많은 분들이 정답을 틀리셨습니다. 오늘 정답 뭐냐? 이따가 얘기할게요.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왜 어안이 벙벙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안이 벙벙하다에서 어안은 깜짝 놀라서 커진 물고기의 눈을 뜻한다. 자, 이것저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맞으면 O, 틀리면 X. OX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안이 벙벙하다에서 어안은 깜짝 놀라서 커진 물고기의 눈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드릴게요. 2부에서 정답 발표합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2: 환청물
1: 고려기프트
2: 답례품
1: 고려기프트
2: 기념품
1: 환청물을 고려하라
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야 하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을 보내기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쉬어가는 저녁,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0: 바람의 노래 조용필의 음성으로 8244 휴대전화로 또 3884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느닷없는 OX 퀴즈. 어안이 벙벙하다 해서 이 어안은 깜짝 놀라서 커진 물고기의 눈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X. 다들 설마 정말 물고기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안. 물론 이제 이거는 저 자신도 처음에 저희가 이 문제를 준비할 때 다 몰랐어요. 그 어안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저희도 다 몰랐는데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맞아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 그러니까 물고기 눈은 X였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 혀의 안쪽이라서 정말 벙벙해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안이란 혀의 안쪽을 뜻한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X였습니다. 이미 뭐 쿠폰 받으실 분들은 10분 다 받으셨고요. 이제 약과 세트 받으실 분들은 저희 작가님이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거기에 아 내가 됐구나 하면은 성전 우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많은 분들 요청에 따라서 세시봉 라스트 콘서트 이번 한 주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하고 있죠. 아직 나 티켓 못 받았는데 꼭 가고 싶다는 분들 이상벽 씨 진행으로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씨가 한 무대에 오르는 아듀 세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 5월 24일 낮 2시인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세시봉 신청합니다 하면서 본인의 성함 함께 적어주시면 오늘도 두 분 선정을 해서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390 50분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곡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랑과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현주님 방송 듣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요즘 사실 여러모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방송 들으면서 위로가 돼요. 굿밤입니다. 오늘은 처음 사연 보내지만 내일은 애청자로 다시 올게요 하고 8772번으로 글 주셨네요. 에밀레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이 노래도 따라 부르셨어요. 예, 오늘 처음 오셨지만 내일은 애청자로 다시 온다니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요. 또 김정호 작은 새는 레베카 님도 와 오랜만에 듣는 새 고맙습니다. 귀한 노래 들어서 제가 또 감사하죠. 어버이날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나이네요. 2437번으로. 그러게요. 어? 7564번으로. 어떡하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엄마랑 싸웠어요. 이건 뭐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무조건 엄마한테 연락드리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아셨죠? 7564번으로 글 주셨는데 일단 엄마한테 행복한 동행에서 드리는 모바일 쿠폰을 먼저 문자로 탁 보내세요. 그리고 엄마 문자 받았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7564번으로 일단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8524번으로는 어버이날인데 아들과 딸이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아요. 무척이나 어안이 벙벙합니다. 더 기다려봐야겠죠? 모르죠. 서프라이즈하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리차드 박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영도 따리님 마음을 심쿵하게 했어요. 음악들이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셨고요. 와, 7곡의 음악을 적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곡 2307번으로 잔나비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또 샘송님, 김완선 이젠 잊기로 해요. 또 리차드 박님이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워 청해 주셔서 4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이노애님이 눈팅 귀팅만 하다가 오늘 용기 냅니다. 글 쓰는 게 뭐 용기까지. 강원도 원주시군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중인데 잘 들을게요. 여기 이제 얼추 그쳐가지 않나요? 목동은? 저희는 아침부터 비가 아니다? 아침은 아니고 예,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요. 나머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쿨시어님 청해 주신 곡 김동환입니다. 묻어버린 아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곳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0: 떡볶이 하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내일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 홍씨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0: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2: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3: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스르르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사도 병뚜껑도 전구도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오른손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어쩌면 본능적으로 더 단단하게 더 꽉 잠그고 조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은 애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술술 풀리거나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애써 힘을 주는 대신 살짝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꽉 움켜주는 대신 슬며시 놓아보는 것,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그러다가 얼결에 풀리기도 한다는 걸 괜히 돌아보게 되는 목요일 밤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체내의 최고의 행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공식대로 또 정식대로 산 하루였는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요일쯤 되면 너무 바르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고 잠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밤. 종일 보이지 않는 구슬땀도 흘리면서 많이 애쓰셨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현대 큐밍. 큐밍.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포지션의 I love you 532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정재욱의 잘가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왼쪽으로 돌려서 혹은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돌려서 꽉 조여져 있는 걸 풀지 못할 때가 있다. 515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출입문도 습관적으로 밀게 되어 당기시오라고 써있는데도 밀어서 이마에 쿵소리 날 정도로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못 봐서가 아니라 보고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던 방향, 밀던 방향으로 밀게 될 때가 있죠. 퍼플님도 맞아요. 낚시하다가 밑걸림에 걸렸을 때 힘주어서 당긴다고 걸림이 풀리는 게 아니죠. 좌우로 당겨도 안 풀릴 땐 그냥 내려놓고 커피 한잔 하고 있다 보면 스르르

풀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1246님도 오프닝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날입니다. 요즘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만 조여매고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느슨하게 풀어놔주면 어느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겠죠. 시도해 볼게요 하셨어요. 네. 온종일 긴장하고 있던, 힘주고 있던 내 몸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느슨하게, 여유 있게 두 시간 즐겨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4791님, 하루 내내 고추무를 무종 심느라 씨름한 후 맞는 따뜻한 온수 샤워.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네요. 내일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이 노래는 아까 땅꼬마 님이 청해 주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아픈데 이기찬의 감기 듣고 싶어요. 네, 희한하게 감기 걸렸을 때이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네요. 감기를 들으면 감기가 잘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얼른 나으시고요. 보내드릴게요.

하원이 모여있는 골목을 지나는데 가게마다 밖에 카네이션이 한가득 나와 있었다. 빨강, 분홍, 흰색이 섞인 꽃들까지 작은 바구니에 담긴 것도 있었고 투명 포장지에 리본을 묶은 꽃다발도 있었고 한 송이씩 고를 수 있게 담아놓은 화분들도 보였다. 아, 내일이 어버이날이구나. 신기하게도 카네이션은 꼭 어버이날이 가까워져야 눈에 들어온다. 평소에는 지나쳐도 5월이 되면 거리 전체가 갑자기 부모님 생각을 대신 꺼내놓는 것만 같다. 꽃집 앞에 멈춰선 사람들의 표정도 한번 보았는데 대개는 카네이션 값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도 결국엔 가장 소담스레 피어있고 꽃밥이 많은 화분을 골라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마치 그 꽃을 받아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계신 것처럼. 최근에 TV에서 한 아침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부모님이 어버이날 가장 바라시는 건 1위 가족들과 함께 밥 먹기, 2위 편지, 3위 용돈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용돈은 종종 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과 마주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누며 밥 먹은 건 언제였는지,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용돈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효도라는 말도 괜히 떠올랐다. 밤의 끝자락에서 어릴 적 종이 카네이션을 꼬깃꼬깃 접어 서툴게 만들어 달아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아침이 밝자마자 전화 한 통부터 드려야겠다. 괜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라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말과 함께.

당신의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승환이었습니다. 가족.

늦은 밤 버스를 탔는데 꿈음이 흘러나오네요. 근데 시간차가 있어서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과 차이가 있어 돌림 노래처럼 들리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다위킴님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몇 번 버스 타셨나요? 수초에서 한 수십초 정도? 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시간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와 레인보우 앱 사이에서. 네, 그 돌림 노래처럼 들리는 그 느낌도 나쁘지 않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퇴근해서 오니 남동생이 꽃을 사다 놓고 갔어요. 그리움에 다녀갔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집니다. 아이고. 9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그러게요. 부모님과 함께 아니더라도 형제끼리라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안부 전하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 뭉클하고 뿌듯하셨을 것 같네요. 늘 건강하시고요. 아, 참 두 곡이었습니다. 커피소년의 노래 행복의 주문 그리고 페퍼톤스였어요. 공원 여행.

0: 김범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이어드린 곡 나윤건의 노래였습니다. 나였으면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하기 하면 하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2: 눈물은 보이지 말기.
1: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피처링 한희정이에요. 그대는 어디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7: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8: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제임스 모리슨의 노래입니다. You Give Me Something.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밤 공기에서 꽃냄새, 풀냄새가 나는 것 같은 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밤을 건너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 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레세윈드의 Come On Through, 레이첼 야마가타, Baby You Are Love 두 곡 들었습니다. 8747번님,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새 차인데 차 사고가 나서 마음이 심란해요. 가족들의 위로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마음 달랠게요. 가해 차주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실 거죠? 아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요? 8747번님이 다치신 건 아닌 거죠?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또 음악이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3672번님, 자주 듣는데 소심해서 리액션은 자주 못 보냈네요. 야심한 밤에 약간은 시크한 원경님이 선곡해주는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시밤에서 처음 듣고 온 반한 곡,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용기 내어 신청해 봅니다. 시밤 화이팅! 항상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용기 내주세요. 3672번님께 커피 한잔 전합니다. 초이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이어집니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 이불을 보낸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귤을 보내니 맛있게 먹어라.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내게. 엄마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엄마께 나는 말했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라고. 남들이 뛰라고 할 때, 멈추지 말라고 할 때,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잠시 쉬라 하셨지. 남들이 참으라 할 때, 견디라고 말할 때, 엄마는 안아주시며 잠시 울라 하셨지. 다 갚지도 못할 빚만 쌓여가는구나. 다 갚지도 못할 빚만 쌓여가는구나. 강아솔의 노래입니다. 엄마.

언제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이죠. 엄마. 어버이날을 맞아서 강가솔의 엄마 노래 읽는 밤에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함께한 곡 루시드 폴의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였어요. 나를 키운 나를 살게 하는 푸근한 사랑을 생각해보게 하는 노래들이었네요. 시작하는 밤 이어지는 곡은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양화대교.

자이언티 양화대교 혁오의 톰보이였습니다. 오늘 처음 듣게 됐는데요. 원경님의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오이김치 담그는데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너무 옛날 곡인데 괜찮을까요? 3863번님. 그 옛날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안 보내주셨는데 다음번에 보내주세요. 예, 신곡도 또 아주 오래된 곡도 시작하는 밤에서는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둥이 엄마님, 이렇게 늦은 밤 사색에 잠기며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하고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청하셨네요.

스트라드바리우스 Forever, 베티 미들러, The Rose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 폴 잭슨의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My Road 전해드립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작하는 밤 가족들을 위한 공연 선물 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의 첫 솔로 콘서트예요.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작곡가 홍남파의 곡들을 재해석한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프라노 알렉스 도연 브랜튼도 무대에 함께한다고 하네요. 오는 6월 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리고요. 공연 말머리 달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 5분 선정해서 2분씩 보실 수 있게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신청하실 때는 성함을 꼭 같이 적어주셔야 저희가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디디 브리즈워터의 목소리 Let's Do It Again이었고요. 브리드의 Hands to Heaven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9625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서 코수술 받았고요. 치아 8개가 빠져서 퇴원 후 치과 치료해야 돼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원경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신청곡 들려주시면 위로가 되겠네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위안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크게 다치셨네요. 코수술에 치아까지 아무쪼록 잘 치료가 되기를 얼른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캔디핑님 청하신 곡 오프스의 Walking on Air 준비했고요. 만프레드 만서스 밴드의 Questions 이어서 듣죠.

시작하는 밤 어버이날 미니 특집으로 엄마 아빠 생각나게 하는 노래들 전해드렸습니다. 자화상의 아버지, 구구단 세정이 부른 꽃길, 라디의 엄마였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하면 어떤 노래들 떠오르시는지 궁금하네요. 행복님 사연입니다.

0: 지난주에 높은 곳에 있는 물건 내리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낙상해서 잠시 일어나지 못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평상시 아주 조금 미워했던 신랑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제일인가 봅니다. 자기야, 우리 앞으로 멋지게 예쁘게 살아봅시다 하시면서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청하셨네요. 때로는 밉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짝꿍이 있다는 거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남편 떠올리신 거 보면 아마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계신가 봅니다. 청하신 곡이에요. 로이 클락, Yesterday When I Was Young.
1: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as

맘마미아 OST에서 메릴 스트립,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노래한 Sleeping Through My Fingers 같이 들었습니다. 로드 맥퀀의 Solitude's My Hom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는 걸 뜻하는 직관과 또 집이 더해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집관이죠. 집관. 경기장의 함성 대신 거실의 편함을 선택하는 집관은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인파를 뚫고 갈 필요 없이 리모컨 하나로 전 세계의 승부를 안방에 불러오는 건데요. 스포츠뿐일까요?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많죠.

로 채우는 능동적인 재충전의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VIP석인 내 집에서 나만의 속도로 즐거움을 누리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즐기는 이 시간의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인의 클라이네 낙트 무직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주연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그런 말들 많죠. 집관, 뭐 방구석 일렬, 홈시네마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아도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취미는 다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술의 전당을 집으로 옮겨왔다고. 밖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겨도 좋지만 때론 또 혼자만의 이런 시간 꼭 필요하죠.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집에서의 완벽한 휴식. 오늘 함께 두 시간 그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장을 위해 뉴욕 시간 12시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듣습니다. 우리 서울 소방학교 연구원과 교수들 연구에 도움되는 자료 많이 얻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와, 서울 소방학교 출장을 위해 미국 지금 뉴욕에서 듣고 계신 사랑스러운 그녀님 감사합니다.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앞에 흐른 Oh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은 이제 평소에 사랑의 가정을 축복하는 곡으로 틀어드리는 곡인데 오늘은 유독 가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Mother's Love, 어버이의 은혜 연주곡으로 흐르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렁투님은 눈가가 촉촉 몽글몽글 이 곡이 나올 줄 미리 알았더라면 사실 저는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 라이브 트로트 버전으로 춤을 추며 어머니 앞에서 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나왔는데 부끄럽다고 저녁에는 연주곡 틀어놓고 좀 더 우아하게 다시 불러드려야 할 것 같다고 사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오늘 게시판에 그 부모님 이제 생전 모습이라던가 이 부모님 계실 때 사연들 떠올리면서 뭔가 슬픈 사연들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렁투님 덕분에 요 슬픈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방송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동행님께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요즘 주변이 입함나무꽃으로 반겨준다고. 이 곡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죠.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어버이날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는 남녀 모두 현금이었습니다. 2위는 가족 식사, 3위는 효도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하는데 선물을 드리는 자녀의 입장에선 왠지 현금은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함께 담은 꽃상자와 꽃바구니, 현금으로 쌓은 케이크 같은 상품들이 나왔죠.

그런데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매길 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잘 될 때라는 전제죠. 내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이런 선물을 바라겠습니까? 많은 부모에게 영순위 선물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겐 자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일첨 번제는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지만 일첨 번제는 솔로몬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세 종류의 재물을 천 마리씩 드리는 일첨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제사를 본받아 일첨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이 영순이 선물을 받는 비결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이 노래는 원래 CCM인데 일반 팝송 프로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스티븐 커티스 셰프먼, I will be here. 이 곡은 스티븐 커티스 셰프먼이 아내에게 청혼할 때 만든 노래인데요. 5월 가정의 달에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뒷자리 303이 남포리 강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뇌심혈관 시술을 받으시고 부산 덕천 부민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93세 권부님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버이날이라 더 마음이 갑니다. 아이고, 뇌심혈관 시술, 큰 시술을 받으셨네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셔서 더 염려되는데 어머님 강건하게 회복하여 거뜬히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유동근님께서 연로하신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더 연세가 안 드셨으면 하는 자식의 바람을 갖게 된다고. 그쵸? 이게 참 신기해요. 이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버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땐 그 아이가 가장 예쁜 그 나이 때 보며 우리 아이가 딱 이때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선 이제 점점 세월을 입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멈추었으면 부모님이 연세를 더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The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기쁜 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라서 자식들이 뭐 사줬습니다. 자식들이 뭐 먹자고 합니다. 이런 어버이로서의 즐거운 사연보다 이제 매해 어버이날 방송을 해보면, 이 자녀로서의 생전 부모님을 떠올리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걸 눈으로만 읽어도 내 감정이 흔들리는데, 소리 내어 소개하면, 야, 제가 마이크 앞에서 이제 못나게 우는 등의 그런 실수를 할까봐 차마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도 많았다는 거. 예,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즐거운 생각 많이 하며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루더 벤드러스의 Dance with My Father 1부 끝곡입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다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1: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2: 환청물
11: 고려기프트.
12: 답례품
11: 고려기프트.
12: 기념품
11: 환청물을 고려하라.
1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정서적 연결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 역시 힘든 순간 가장 먼저 부모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가수 션이 한 인터뷰에서 성공한 뒤에 가장 좋았던 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자식이 잘 지내는 모습 자체가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안심이자 행복일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비싼 무언가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안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짧은 안부 한마디 꼭 전해보시면 좋겠어요.

0: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성장하게 만든 고마운 손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네요. You Raise Me Up, Westlife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금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카티프로 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용신님, 이틀 뒤면 엄마가 떠나신 지 2주기가 돼요. 아직도 일상에서 엄마를 찾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문득문득 먹먹함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엄마의 모습보다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미키타리아님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불금이라 설렘 속 투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은 파란색 투표창 보이시죠? 세 곡 중에서 그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세 곡 모두 한 가수의 노래예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연이길래 한 가수의 노래 세 곡인지 2부에서 만나보실 텐데 2부에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투표 참여한 후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고요. 그 가운데 10분에게 오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상층의 찬 공기가 지나면서 낮에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20도, 광주도 20도, 대구는 21도에 머물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7도가량 크게 낮아져서 평년보다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올라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차 엔진 경고등이 떠서 오늘은 용신님 목소리를 못 듣나 서운했는데 이게 웬걸? 버스 기사님이 틀어놓으셨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잘 들리게 뷰티풀 데이 하면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8674님이세요. 마이클 부블레의 It's a Beautiful Day. 이 노래 버스에서 흘러나와서 같이 흥얼흥얼 따라 부르신 것 같습니다. 5802님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로라 페이지 Let There Be Love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5월의 첫째 주 행사의 대여정 끝인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너무 바쁜 한 주였어요. 어제 퇴근 전에 꾸미고 온 어버이날 포토 전에 근황이 심히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예쁘게 사진 찍을 모습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침이에요. 라고 이선희 선생님께서 주셨거든요. 어버이날 포토존은 어떻게 구성해야지 잘한 건가요? 아이들이니까 아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이제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가는 길에, 데리고 가는 길에 오셔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바쁘시네요, 그죠?

헬스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왜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 이름이나 아니면 번호가 보통이 소개되는데 지금 가로 열고 많은 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듣고 싶어 하셨거든요.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 들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이슬라 그랜트의 마더 까지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The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7347님께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꽃과 풀은 바람이 전해준 세상 얘기를 도란도란 나눈다. 나무는 큰 가지를 흔들며 추임새를 넣는다. 살다 보면 사람이나 동물들, 사물에도 바른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가 있다. 바람이 나뭇잎에 들려주는 말은 영양분처럼 이파리를 살찌우고 품을 넓힌다. 어떤 말에는 영양소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아버지가 내게 늘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랴. 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사용하던 말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워 심리적 공감대와 연결감을 주고 모든 걸 품어주는 큰 말이었다.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 안에서 나는 푸르게 자랐고 안전하게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그랴 라는 짧은 단어는 평화롭고 달콤했다. 예민했던 질풍노도의 성장기에도 마음 온도를 알맞게 데워준 말이었다. 옳은 일, 바른 일은 물론이고 위로와 용기가 필요할 때 등을 다독이며 믿음을 주었다. 그랴 라는 말을 가만히 발음해 보면 보름달같이 밝고 부드러우며 명랑한 음률이

응심원처럼 퍼져나간다. 할머니가 쌈짓돈을 헐어 손자들에게 사주었던 비타민처럼 힘이 솟구친다. 당연히 내게는 믿음이고 큰 의지였다. 나는 줄곧 아버지의 그랴 덕분에 청춘의 뒤안길에서 희망이 골절된 목록들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었다. 첫사랑에 탈이 나고 내 안으로 먹구름이 이주해 올 때도 침침한 불행들은 다행히 의식 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이상 얼룩지거나 눅눅해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또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하고 푹신한 의자가 되어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뒷산의 칼바람도 운명을 찢는 사나운 불행도 시원하게 대숲처럼 가라앉히는 법을 아셨던 것일까? 나이 먹어가면서 아버지의 반듯함과 융통성과 너그러운 사유를 나는 조금씩 일깨웠고 배워갔다. 그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더욱 야무지고 단단해졌다. 저물어가는 햇살의 잔영을 모아 바람이 호수를 가로지른다. 그 바람의 마지막 여백에 서둘러 내 마음을 새겨보낸다. 아마도 오늘 밤은 아버지가 잘 지내지? 그랴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내게 다녀가실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당신을 닮은 어조로 그랴라고 낮고 고요하게 불러본다. 어둠 속에 가만히 별 하나가 켜진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은숙의 그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랴. 이 말이 평생을 지켜주는 다정한 한마디가 됐네요. 이렇게 평범한 말이 이토록 큰 믿음과 온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말 한마디는 사실 말의 길이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느끼게 하니까 그래서 이 평범한 말이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께 습관처럼 건넸던 말들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예쁜 말 잘 못했던 것 같고요. 무심하거나 서운하게 해드린 말들이 먼저 떠올라서 근슬이 마음 한켠이 좀 먹먹해지는데 오늘만큼은 쑥스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탈리 콜, 넷 킹 콜, Unforgettable 8887님 청해 주셔서 들었는데 아까 아낙 아들, 마더, 엄마 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누구께 나와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 계시는데 아버지랑 딸이 나왔네요. 부녀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10: 1544-7575.
11: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2: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1: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5: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6: 새벽밤 김치,
15: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7: 하이퍼스.
20: 여기가 뉴욕입니까?
21: 이곳이 파리.

0: 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1부 끝곡입니다. With Wet Wet, Love is All Around, 나비의 꿈님 함께해 주시고요. 8시 2부로 갈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

0: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한국 화물선 남우호가 두바이 항구로 이인됐습니다. 정부조사단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시니어들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유효 은퇴 연령은 남성 67.4세, 여성 69.6세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기 기상예보센터는 올해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전문가들은 2024년을 뛰어넘는 역대급 폭염을 경고했습니다. 월드 투어 중인 BTS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마친 BTS가 대통령과 함께 발코니에 나서자 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팬들이 열렬한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5mm 안팎의 비나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부산 22도로 전국이 18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나가셔서 호떡을 사다 주셨거든요. 제가 배 아프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쪄주시던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 갈치찜 진짜 잘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푸른마음님. 이게 푸른마음님의 아버지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좋은 아버지셨어요. 포렌카의 파파 들으셨는데 아까는 많은 분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써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하셨어요. 뭐 아버지 노래, 어머니 노래, 딸 노래, 아들 노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어버이날인데 저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며느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제 이름 석자 불러주시는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캔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났을 때 지금 8시니까 전화 일찍 일어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전화 드려도 괜찮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0: 문제도 있었거든요. 오늘 코로나19 시기에 부모님 안부 전화 진짜 많이 했다고 얼마나 많이 했냐 보니까 2018년에 연평균 90회였고 2022년 113회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부터는 이 추세가 굉장히 감소 많이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7번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핑계도 좋잖아요. 그동안 이게 매번 챙기기는 좀 쑥스러우셨다면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오늘 전화 꼭 드려야죠. 이러면서 한번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광고 후에는 저희 불금이라 설렘송 투표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와서 투표해 주시고요. 노래 들으면서 또 함께 해 주시죠.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 사이버대에서
3: 숭실역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3: 숭실역자
2: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3: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역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3: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4: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카루스 76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에디트 피아프 음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사랑하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세 곡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곡은 농준의 해그리드 히행.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집안 청소를 하실 때 늘 샹송을 틀어놓곤 하셨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피아프의 목소리는 어린 저에게도 힘이 되었죠. 먼지를 털어내듯 삶의 작은 후회도 털어내며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노래하는 이 가사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임 알라 무흐, 사랑의 찬가. 비 오는 날 주방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창밖에 빗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던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는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 노래와 꼭 닮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곧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라비옹 호스, 장밋빛 인생. 어머니와 함께한 일상은 늘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음악을 곁에 두시며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셨죠. 피아프의 라비옹 호스가 흘러나올 때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세상이 더 환하게 빛나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어머니와의 추억은 곧 장밋빛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세 곡을 들으셨어요. 오늘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와, 오늘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다. 그리고 이세 곡이 연달아 울려 퍼졌으니 진짜 행복하시겠다. 이런 사연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음악에 가장 설레는지 여러분의 그 선곡의 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Non je ne regrette rien.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뭐이 노래.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7827님께서 주셨어요. 그제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정말 용기가 막 샘솟는 노래라서 좋아합니다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4203님은 전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던 사랑의 찬가를 학창 시절에 들은 적 있는데 그때는 참 달콤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들으면 같은 노래인데도 목소리 안에 슬픔과 묵직한 인생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마도 세월을 지나면서 무언가 삶의 무게를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라고 하셨어요.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라비옹 호즈 이 노래로 하셨다고 0336님께서 제 삶의 기쁨, 사랑의 기쁨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때 그 36년 전의 기억에 떠오른다 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의 찬가에 한표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노래에 합창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네요. 해피초이 님도 그렇고, 어사 박문수 님도 고등학교 때 교내 합창곡 하면서 그때 반그 지휘를 하셨대요. 이런 기억들 때문에 또 선택을 하셨어요. 사랑의 찬가를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 산소에서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라고 은규비 님이 그러셨고요. 오늘 이러저러한 사연을 가지고 선택을 잘 해주셨고, 오늘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 노래 농준의 히그레트 히행은 21%고요. 이말라 무흐 사랑의 찬가는 44.3%고요. 라비앙 호스 장밋빛 인생은 34.7%. 그래서 사랑의 찬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네요. 오늘 사연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설렘곡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 혼자만 설레는 게 아니라 노래 들으면 자, 정말 설렐법하다. 나도 설레는데 라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이카루스 76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투표 참여해 주시고 설레는 이유도 남겨주신 그대들 중에 10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 노래 들을게요.

데이비 게타, 시아, 티타늄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BTS의 Body to Body. 오늘 뉴스 콕에서 말씀드렸더니 지금 3366님께서 멕시코 광장에 모인 아미들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는 1022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렘곡 들으시고 행복하기라는 닉네임 분이 생각하셨대요. 엄마를 떠올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엄마 떠올릴 때 저는 엄마가 늘 아프시고 힘드시다라고 했던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노래로 기억되고 싶어요. 멋진 노래로.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엄마 생각하면서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세 곡을 떠올렸던 그 아들의 사연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노래로 기억되고 싶다.

아, 이런 소망을 갖게 되셨다고. 좋은데요? 오늘, 어제 친정아버지 차를 잠시 탔었는데 익숙한 CBS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하루 종일 거의 들으신다고 하고 이 프로그램, 그대와 여는 아침 방송 애청자였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하는데 아빠, 저도요. 저도 애청자예요. 저는 사연도 종종 보내요. 제 닉네임은 홍짱이에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 아빠, 제가 많이 사랑하는데 만나면 표현이 안 돼요.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홍짱님이 그러셨거든요. 그쵸. 이름 안 나오니까 누가 딸인지 모르죠. 홍짱이 따님이십니다. 아버지 너무 반갑습니다. 라디오가 이렇게, 부녀 사이를 잘 잇는 매체가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햇살 가득님께서 저희 아버지는 제 스타킹을 제 결혼하기 전까지 빨아주실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쇼 윈도에 걸린 예쁜 옷 있으면 저에게 사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맞벌이 하면서 세 딸들 지원을 진짜 훌륭하게 잘 해내신 분인데 지금은 두분다 각기 다른 치매에 걸려 계세요. 파파 들으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치매 안심센터 가는 날인데 지금 오고 있냐고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잘 모시고 다녀올게요 하시면서 주셨네요. 오늘 어버이날이라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네요. 땅꼬마라는 닉네임으로 청해주신 노래 우리 함께 들을까요? New Kids on the Block입니다. Tonight.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7: 아침 산책 중에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타봤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보고 다 컸다면서 좋아라 하셨던 엄마 목소리가 오늘따라 생생히 들려요 하신 5852님. 오늘 끝곡 함께 들어주세요. 보이스 투맨의 A Song for Mama 피아노 소나타님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5월은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나섰던 유원지, 입가에 설탕가루 묻히면서 먹던 솜사탕, 그리고 행여 날아갈까봐 실을 꽉 쥐고 있던 풍선 하나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의 5월은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은 분주한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기념일을 챙기며 바쁜 5월을 보내다가 문득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지난 기억들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도 하죠. 이제는 손에 쥘 풍선도, 나를 이끌어줄 부모님의 커다란 손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5월의 하늘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계절을 통해 잠시 잊고 살았던 아이 같은 마음을 되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